0: 呢？
1: 还火？
0: 对吗？
1: 仲争一样噃，嗱，
0: 争咩？
1: 你都未曾打手指毛啊！
0: 哎呀，
1: 唔该你打埋手指毛先啦。
0: 哎呀，你呢只衰嘢啊！哎呀，你真系都叻咯，连打手指毛你都晓嘅。
1: 呀，快啲啦，我唔同你讲咁多啊，快啲打埋佢啦。
0: 唔使啦啩？啊？
1: 咩唔使啊？快啲啦！
0: 哎，打埋先，哎。嗱，打埋俾你啦，嗱，你立即交翻封书函，话俾你听，呢笪地方我唔想喺度多留一阵。
1: 哎呀，真系对唔住啦，宋大爷。
0: 真系对唔住。
1: 嗱，而家我书函就攞咗啦，
0: 系咯，我俾你
1: 咯。休书我又得咗啦，
0: 系咯。
1: 你想取回封书信，
0: 系咯。
1: 我唔该你。